My life is a miracle. 어떻게 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 I was available to goofy. 너나 비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 Show you my minimum.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기란 never get fair. 나 말을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 Everything is...

To the next, 난 내 배부른 가봐 난 백컴이 돼 나는 만나봐 player 너의 테이블 옆에 쫙 펼쳐진 그 잘나가던 갬블러 그 옆에 있던 학교

My life is a miracle. 어떻게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 I was available to goofy. No, no, be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 Show you my minimum.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기란 never get fair. 나 말을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 Everything is...

같이 아직도 눌렀음 비니 비싼 시간은 티타 그래도 느긋하지네 티타임은 며칠 뒤면 공개되지 내 새 앨범 아직 힙합 내 걱정하덜 말어 진짜 그거 내 노래라 니가 시차

My life is a miracle. 어떻게든 되게 해냈어 since I was 18. I was available to go be none of you. 한 몸인 듯이 이건 좀 fancy. Show you my minimum. 하나같이 다 오해를 하게 난 never get fair. 나 말에 빌리면 두려울 게 대체 뭐냐 물어. Everything is.

都눌렀음비니비싼시간은틱탁그래도느긋하지내티타임은며칠뒤면공개되지내새앨범아직힙합내걱정하덜말어진짜그거내노래라니가시차위